0: 일 사이는 거의 솔직히도 어떻게 말해? 안 돼요, 라니? 아를 베트남만 라이키야.
1: 이간수, 그자로 해달래봐.
0: 라,
1: 예. 오, 솔직히 여러분 아야, 라니?
2: 아유, 호, 솔직히 아유.
3: Radio 스타팔다 103.4 MHz.